네, 야, 네, 도리. 보완 비기도 가휘라 도리. 벨치는 홀로 도리. 소키아, 안날키아 홀로 도리. 코도 이 난틴 바호존이 코도 이 가휘라 도리.